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태네 드만의
4: 뜬금
5: Yo Pachaiki, Herbol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7: Ma igual es guanches, causa.